해의 피아르 사진아 매 타마이 아들의 프레마반떼야 해 왁트 루크차 참도 테르자 아들은 이에 가래 아빠스 테른 아빗 에테네 나와딘 어우 사망의 개번호 순다르 닷바랄랑 마음에 나왔단 해 왁트 루크차 가래 뭐 딱 에테네